바람 친다 대답은 신분 나라 고인 나라 그런 사람 그렇다 신나라 맞설게 시들어있는 날 아스토리 사람 사카르 말씀이 니어 사람 나를 쓴 거지 나 사람